0: 아니.
1: 어이.
2: 아니. 아니.
3: 아유, 엄마.
2: 아니. 이나니, 아니, 어이. 아니.
0: 누나 나고.
2: 한, 산, 한. 나 이래서 그럼 띠봐.
0: 아, 그냥 씻고 하는 뭐. 뭐, 난 그런 어떻고 이러니, 이러니, 띠어지도 이.
2: 한, 난사, 한.
0: 뭐, 식시야, 뭐니, 뭐, 이거, 소, 어디, 뭐야, 그때만 하고 하나?
2: 햇빛은 오늘 울란 바야. 내가 가장 상당히 오버로, 그냥 건 단룩 나가요. 나가는 게 나가리기 자로.
0: 내가 그 몰라, 아, 그, 원 만데야. 기타 보시면 섹시한 이 뭐.
2: 네, 봐, 어, 근데 그거 봐, 아, 봐.
0: 또,
2: 아, 아.
0: 뭐라, 그, 간절하게 공략하겠네.

0: 그래서 내가 한 개에서 막 이렇게 내리니까
1: 나 앞뒤리가
0: Sabi na,
1: Di po ko gustong makasala ko lain, magpa-doktor na lang ko.